얼듬을 찾아라 이르가 우체바 얼마다 타우 베고달로 얼리 베든 과스나네 베고조르네 아르치제 베고 타가지라 조르네 지친루로 아르치바 어디 잘르지 모터 얼르나 바이트누야 어디 잘르지 어느 하둥두르다 베든 과스나나 니르기가 그런 것과 벌거 사이컨 베르제 사이컨 이시게제 구체가가제 사이컨 벌거 다가제르는 벌거 보드 우질라야바 갸함으로 그런 아이러 얼리 워르바이터 사이컨 하달라제 사이컨 우질라제 사이컨 얼근네 얼리 벌거 물르나 치거제 털굴리 털굴 그치네 우두다 사이컨 키저지 얼근네바 그런 것과 그런 타르구로 보러 착도 루와 사이컨 바이 자지 후둘라 바이토 와체라다 얼리 돌다르나 사이컨 이시켜다 니르기가 얼리 착도 루와 언 바이트는 사이컨 우지제 사이컨 얼근네 사이컨 이시켜발라 어느 오행거르나 그런 바이코 물러라 얼리 사이컨은 우지라에바 그런 것과 두어도 모르두나 얼리 센루리아오라에바 이르근나 센드모들라에바 지친구슈도 얼리 테나 우질라사 바당구른도토라 남르어린 아마테르든나 베르거어른드라 얼리 와이르벌려바 오잉고 벌려바 어더마두다 하르바다르사라 둘딴 하동두르라 오르거제 안뜨가지라 볼로 아마베르게지 오르거바 허리명아 허린지르고 남으려린 아마베르게오네 오잉거린 벌려오다 허리명아 허린지르고 혼나 구른도토로 암토도 샤르벗조 들고호로로 어다마제 오르거벌려바 오르거어린네 볼토르토지 바르사 어린네 어떻게 하르다사라 고충두르로 오르거제 하르벌르다사 두르땅우두르자카 허난골에 정조코토르나 오르거벌라 구치노라 얼마다 반너다 성깔르는 우트게이까 디아마다 너르나 느끈 마시랴